0: 어이 미대 얘 가서 태 해트로 만든다 뭐 지금 들어야 되나
1: 어디죠 어디죠 어디죠 기념아 벌리기 뒤에 맞으면
2: 기념 볼륨 떴잖아 이티 버치 아르곤 말에 커버 뛰는 거예요 아 기억나니 어디서 커버 뛰는 거
1: 벌리가 해도 거의 안 되네
0: 이틀째 기억만 나서 진짜